0: 나는 또 뭐가 누구죠? 아,
1: 안타깝습니까?
0: 나 무슨 나쁜데? 네, 내가 코인데 안 뜯는다 코죠? 그랬대. 아, 나야 또 나다 사이. 마도 그만 나다. 왜 가끔 쎄나? 나다. 내가 좀 가봤어. 와, 나
1: 안타깝습니까?
0: 코네네, 코나나 코가 코네. 나 코인데 나 코인데.